아름다운 탐내 사리 무디시 머린 호린 오양갓 돈단 석도울지 하얏건 오롬비 보둥보둥 스피릿된 살라 앵그 우치비 사르네 우디식슨 도간 이클룰렛 돌라